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한테 이 캠프 멘제표고 우수심 시대에 딱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자, 피해드려.

0: 뭐 파직 짜야 지 낭섬 대 무슨 뭐 짜섬 지기 그 바 다 담담 지지 가라 배지 누구에서 말해 전에다 배는 거는 좀 미슬러니 미슬러도 낭섬 지기 미 포모 지기 미 예드 예드 매진 타니 뭐 무슨 또 샤토야 아래 이내다 미사르 가스 거를 봐도 쓰야베 이나 미 신신이 하게 말해 로벨 랜딩기 코나랑기 아니 기기 넘버 시베티 아니 강사가 생시되어 있으니 로벨링이 되게 중요하다. 자, 드레이 메이드 산에 로벨링 된게 나랑졸이야 강북에 나와야 텐딩에 그 예배시 나한테 태삼시 타녀도 여대로 중요하다. 자, 드레이 메이드 산에 아니 수소 시당 난게다 최강단 재직 참아대 타녀도 랑서시 미싱에 되게 쓰이는 산에 랑서 나올 때지 로인바리 랑서 나올 때지 추어인바리 추어시바 중요하다. 로벨 랜딩이 랑젠 셰지시베 인도산에 타녀 랑젠디 셰지시베 인도산에 아니 랑젠 나올때디 모츠시베 송고요라리 딘제 인도 최젠 수소 조직이 참아 튼난도 다 용기가 말 니니 바라리야 어다 니기 타네 아니 캐바지 타용도 와 딘제 인바 인도산에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랑젠 셰지시겐시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나서 세계 미싱에 되기 아니 산재 장기 마치 가서 그래 사실을 건 저마 교인들 산에 저 태회관에마 송셔버시 사실을 한게 태화 저 송고요 아래 단지 땡지시로 하면 송아 가다 태화 장자 송되겠지 순진부터라 송되겠지 산재 장기 고바 다가라는 시신에 마 송되겠지 자다 랭댕기 에디 저버시로 되면 그돌라 단지 땡지로 마 자네 송되버시 뭐고 정되기도 와 자 땡기에 다 타네 에는 타네 지리야다 처신의 그게 댄시 댄시 때에 에는 가서 그게 랑사 나와도 되디 머트에 시에베 추순 세메 두베 에는 댄시 드리스송네 달라 랑규탐 랑의 댄시 사지 아다 추순 랑도 두베 에는 가서 그다 댄시 드리스송데 아주 미드잖아 댄데 시에겐 때라 난 낭세기 에는 랑규기 댄시 시에시네 우머 랑규가 사지 아니 타녀도 라서 세기 미시베 세 아니 조 담이 주인도 자네 순진권의 조마 주인은 되라 탄조 사지 시세 전에 다 시세기 마 랭랭기 다 산제장이 바라리아 파소 바라시님도 산제장의 랭랭기 껴 그게 파마나셔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이오나 아니 러블 랭랭기 타녀도 라서 세기 시기요셔 아니 산제장의 산제장의 타녀도 라서 세기 미시기지 진짜 반대 나와라한다 다니는 사람 세지 미시버디 루루 공부 터도되다 디레 센이니 샌드위치는 비용이 진짜 다 러면 랜딩게 아마 기루 아니 러면 가디 가래 러면 산지 이시르베 센이 다 두네 마체니 아니야 이시니무 레 다 이시니무 센이 아니 어떤 마체니야 랜딩게 젠랑게 우마와 다니는 사람 세지 생애기 되잖아 우리씩 아니 다니는 사람 세지 미싱애기다 대세 ini sanjay jang, ini dawa chagwa, ini shihwa la, ta zhichay ba gyur jik chene, ta umu thayla ni sa duk shong yinpare.
1: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Buddh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an Kiva and Nagabo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Buddhapalita, Bhavaviveka and Chandrakirti. Buddh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and his commentary carried the same name of the author. It was called Buddhapalita. And later, Bhavaviveka wrote another commentary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called The Lamp of Wisdom, in which he then critically examined some aspects of Buddhapalita's reading of Nagarjuna and criticized them, which were then defended. Sorry, Buddhapalita's commentary was in a

다시 대례 남부츠 람름 쉐베 제지 군주 타웨토 푀지 난초 신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